이제 그아시나 기라 차칭아디에 부아 미시데 샤니만든니나 와키라 까칭아디에 무마 샤오병데 이시데 자급바비 무망쿠자 나칭코 미시고 샤니바 마총디쿠자 샤오정코 나칭코 아지 녹발람난 기라 차칭아디에 자네 샤탈나 와키다카 칭가디야.

살루샤 미신에 닦고 누아 자그파 징아 당원이 살루샤 강원 티톡 누아 징아 샤니파 엔네 엔네 샤샤작파 안파에 동분에 미시바 누아 장글 완티작파에 루분에 누바 살정바 누아 아, 괜한 거 뭐, 아진이 완마고, 샤니 둘이 바꾸다는 뭐, 샤마 막내 디디세 완마 야가나이, 바마 막내 슈슈세 둘이 야가나이 다는 뭐, 만디다이 구잠구나. 누르디넥만 구잠입니다. 안무 요 산 산인이 완마고 아진이 두리아고 안무 요 진이 지하능차 완마나 아니 아능차 두리아나 안무 요 이누샤 문네오 부가 녹마 완마나 나는 아차가나나 다는 모 요 이 눈이 그 큰나이 이 눈이 그나 상이 요 아니 마차랑 막 진이 디신이랑 막 신능 바나 다는 요 부간이 완마고 크나 나는 내 둘이야 과가나 다는 요 누르버 신능 바나 누샤 만디바 슈갓 발마다 누샨 요 이슝바 부가 큰나 큰이득 문니 나늘 와감 차 문니 요 완마이 펀드까나니 슝 구리아 가나나다 누모 요 와리 콩키 그때멍 안챙 복시든 님다 누모 요 요 이 눈이 그 큰나 바이 이 눈이 그나 상 바이세다 요 누르부 신능 알라나 만디바 가나 알라다 요 아진이 완마 쿠 누샤 산이니 두리아 쿠 누샤 요 아니 아그샤 진이 지글 부다 능모 미자 부가 녹마니 미자 나는 라찬이다 능모 요 안생코 만디다 깨멍 가시그 두미 포띠 요 완니 아가 날라내쇼 롱이 푼니 깔라내다 능모 요 아니 마차랑 바이누샥 신능알라나 진이 디신이랑 바이누샥아 날라내다 능모 요 진이 달고 꽥바 아니 다 지붕방밤 요 이 눈이 그 큰나이 이 눈이 그 신능이 요 아니야 그삭 진이 지글 부다는 모 요 이 눈이 그 신능이 독가나 이 눈이 그 슈가 독가나 다는 요 아지부 완마이 펀득바나 이누샤 만디바 두리아간 바나다는 모 이누샨 요 누르 아이 구제먹나 만디넥 말 구제먹나 다는 모 요 샤니완마코 아지 두리아코 니나리 두루하나

무릎이랑 안측만 되는 남바 스트랑그파 르빙와 예가타 미종이 비능어 윈스턴 지 모문이 세그먼고 포렐스카니 구나 시망 크낭아하 다우 득시 자만한 시망은 그벤 프로그램을 호 크낭 남은겐

0: 아 주눅마 아르투라니치 연바니 사메르 가파차 소다네 치키트랑 아 아리게 파스나 시망네 소메차 소다네 기트랑 크나타네 소메 바보네하 다우스쿠바지 헌디리니 와다스카파 힌디 코브랑 아로 조조스쿠바지 미봉 아오 잉글리스 코브랑 코바 딜리 스테이션 와다다니 오크낭 나만겐
1: नमस्कार आकाशवाणी समाचार के साथ मैं फरहत नाज। प्रधानमंत्री नरेंद्र मोदी ने कहा है कि भारत में कथा कहन की समृद्ध परंपरा रही है और देश में ऐसी

장사탈 그나픈 생업을 빙하는 곳 사이언스 매거진 프로그램원은 작수와 다른 사이언스 매거진 프로그램원은 지망 자정호 송동환이 비등호 아린던 고신이 세금은코 그나소나만긴 아로 간드급바 그나탄이랑코바 그나나만긴 다우스 강업은 지망 자정호 송동환이 비등호 세금은코 아가나츠카니코 그나칭나만긴 자정호 송동환이 자정호 아글삭니 롱사랑마 옹테라이크바 세틀라이트옹아 와글사코 칸타프라코 킬로미터 하자르그탐 르차독 소쳇그탐 타락게 레듀링아 안다케 타락게 잉온 우와 킬로미터 락프리망 아팔그파 아글사코 레듀나 살쿠그크스니 망코나가 방비아 스페이스크래프트랑 자종니그만 벨시 소통아 망나 산디 니아니코 다카하 르차디스코 소톡스코 벨시니 줄라이 콜그르크 타리코 닐 암스트롱 자종오 원아헌 만데코 자종오 도나 찬치스와니 치소카하 자종오니코 라바그파르 옹랑코 나메니아헌 Jajongo volcano ani bosturang sa mung sungbate bangbata, aro uano dungpar umrang agal sako dungagatan,

나시망 아린담 고시니 아가나니랑코 피스카그먼 카타랑코 크나가하 다오소모이랑 동쾅아니그먼 본카메 라빅손 상마니 기드랑코 크나겐 기드랑아라 옹잉아 발파크람 아로 가로힐스.